0: Welcome back, listeners. We just listened to Pretend by Jeremy Passion and Jesse Barrera. You're listening to Weekly Review on BEFM Busan Yongo Bangsong. My name is Dennis Laffey. I'm the host of the show, and our official evaluator, Janice, is here in the studio with me. This is BEFM This Week, Part 2. We're moving on to our second show of the morning, and that is Busan Worldwide with DJ Stephanie.
1: 네, 오늘은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정말 흥미로운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마티, 카자흐스탄 도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사실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알마티의 알마가 혹시 카자흐로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2: 잘 모르겠는데요.
1: 알마티 할 때 알마는 카자흐어로 사과를 뜻합니다.
2: 먹는 사과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알마티일 때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또 재배 사과의 주요 조상으로 알려진 야생 사과 종이 자생하고 있어서 사과의 기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3: 그렇군요. So today we're heading to Almaty, Kazakhstan, a city that may still be unfamiliar to some of our listeners, but has a fascinating story. Here's an interesting fact to begin with. Alma from Almaty means apple in Kazakh, and the Almaty region is also home to a wild apple species regarded as a major ancestor of many cultivated apples we eat today. Interesting. 야, 알마티와 사과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부산에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부산에서 알마티까지 직항편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2: 네, 뒤에 스튜디오 백그라운드에 네. 와.
1: 지금 이제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네. 사진에 보시면 거대한 도시 바로 뒤에 텐젠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도심의 커피숍에서 산까지 약 20분, 그리고 그 20분 뒤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블락 산악 리조트인데요. 네. 신블락은 일레알라타우 산맥에 자리한 산악 리조트고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발 약 3,000m 높이까지 올라가서 고산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스키장이네. 그럼 겨울에 가야겠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신블락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스키와 스노보드 그리고 5월 말부터 9월까지는 트레킹을 통해서 산악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6: Want to be a friend of BE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E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about this. 네, 여기서 잠깐 이 예술대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딱 하면 헤일리는 어떤 표현이 먼저
1: Art school.
0: 떠올라요? Yeah,
1: Right.
0: art school
1: Very
0: or
1: simple.
0: sometimes school of the arts. 근데 이제 뭐 미드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뭐 예대 얘기를 나올 때 이제 학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학사, 학부 과정에서 예술을 전공했으면 BFA,
1: Right.
0: short for
1: 예술 학사는 Bachelor of Fine Arts. Not to be confused with BA, because I have a BA, Bachelor of Arts. 예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I'm not creative. That's why I drink
0: 맞습니다.
1: hot drinks. But 이건 제가 문과였던 거죠. Bachelor of Arts 문과였다.
0: 그죠.
1: BFA is the artistic. According to Hey on the drinking people.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 전공으로 저는 예술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I have a BFA in acting. 또 이제 예술 석사 대학원 과정을 했으면요 MFA, Master of Fine Arts 이렇게 말해요.
1: So fine arts is like what we consider to be like the arts.
0: Yeah. I have a little funny joke. So my friend says that 사범대학교를 이렇게 가면 효자 효녀고 예대를 가면 불효자래요. Oh, AKA our PD name.
1: He went to, he's an artist.
0: Is that true? A little bit? All right, let's get into an expression. Embezzlement.
1: Ooh, serious.
0: Yeah, it's a difficult word too. Dongbusan College was forced to close due to reasons including the embezzlement of funds. 자금 횡령 이런 문제로 강제 폐교됐습니다. 스펠링 한번 짚어볼까요, 헨리?
1: EMBEZZLEMENT 네, 중간에 Z가 두 개입니다. Embezzlement, 횡령이란 뜻이죠.
0: Yeah.
1: So in the news, I usually say like 배임 횡령 같이 가잖아요.
0: 그죠.
1: So it's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s 배임 and then 횡령 is embezzlement.
0: Yeah.
1: Something that hopefully we will always hear on the news but never have
0: right.
1: to encounter.
0: So different from theft.
1: 그렇죠.
0: 그냥 훔치는 거랑 떠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맡겨진 돈을 이제 빼돌리는 횡령이라고
1: right.
0: I mean, for such a word, the word sounds a little whimsical.
1: Mm-hmm.
0: 뭔가 발음이 좀 재미, embezzlement.
1: Like, dazzle.
0: Yeah, but
1: no,
0: it's serious crime. Serious crime. Yeah.
1: 동사형으로는
0: embezzle, right? So we could say, oh, he was accused of embezzling company funds.
1: Exactly. So he embezzled company funds.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뜻입니다.
0: All right. Next expression is admit. This school was unable to admit new students. 네,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할 때 admit는 입학을 허가하다, 받아들이다.
1: Right. So in our previous story, we talked about spring and how all the different definitions are 이렇게 퐁 올라오는 거라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0: Yeah.
1: So if you are our radio listener, come to our note tube so
0: Please
1: you can get
0: do.
1: The visual. But admit is like 이렇게 이렇게
0: 맞아요.
1: 뭔가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여 보내주는 핸드 제스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진짜 이런 의미예요.
0: 네.
1: Okay, let's go through that.
0: 일단은 그 입학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그 명사형으로 admission이 돼서 뭐 college admissions, admission requirements, 입학 요건 이럴 때 쓰이는데요. 일단 admit, 인정하다.
1: 그렇죠.
0: 시인하다. 그것도 근데 요거 이 제스처예요.
1: 내가 그걸 했다.
0: 맞습니다.
1: 내가 이 죄를 저질렀다. Yeah. 내가 너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0: Yeah. 저는 자기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참 좋아해요.
1: I do like it when people admit they're wrong.
0: Yes. Also, 병원에 입원시키다도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So, being admitted to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했다는 표현이고요. Also, you know, when you go to like a concert or an event, sometimes your ticket says admit one.
1: 그렇죠. 이게 입장, 받아준다. 한 명을 받아준다. 그리고 admission이라는 단어는요. 입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입장할 때 내야 되는 돈, 입장료.
0: That's right. Yeah. So all of these connected in the texture of the meaning. Also, we can accept. 잠깐만 짚어볼게요. Admit to accept.
1: Oh, very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0: Right?
1: 살짝만 잡아볼까요?
0: 맞습니다. 둘 다 받아들인다지만요. Accept는 it's more of a general sense. So we can accept an offer.
1: Mm-hmm.
0: 사과도 받아들일 때
1: 그쵸.
0: I accept your apology.
1: Usually accept is when you take something that was offered to you.
0: Yes.
1: So like a gift, I accept your gift. I accept I accept your compliment.
0: Yeah.
1: I accept your proposal. 이런 식으로 오퍼된 걸 받아들일 때죠.
0: 근데 admit는 it's a little more official like the hospital or in a school or from a facility.
1: There we go.
0: Yeah. All right, keep those in mind and listen to the clip one more time.
2: Busan Arts College, the city's only college specializing in the arts, will close next Februar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e college has been unable to admit new

Expert Insights. Expert Insights.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구매하겠다 혹은 힘으로라도 흡수하겠다 이렇게 덴마크와 외교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지난주 유엔

0: 총회에서 미국, 덴마크, 또 그린란드가 급작스럽게 그린란드에 미국 기지 두 곳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무엇이고 또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go to Professor James E. Baker from Syracuse University. Well, first, Greenland. We know kind of roughly where it is, but why is it so important? Let's take a listen.
1: So let me give you five reasons why Greenland is vital to U.S. security,
2: okay.
1: NATO security, and perhaps public order. First, it plays an important part in missile defense and warning. And this is likely to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ystem. It is a vital part of NATO security because of its location and because of the location of Russian submarines coming out of the Arctic region down into the North Atlantic.
2: Okay.
1: And then finally, two last things with climate change, the ability and potential ability to exploit minerals and other assets in Greenland has increased, as has the ice melting in the Arctic, which increases the opportunity to use the Arctic as a economic sea route and transportation link between Asia in Europe. It cuts down, if you do the northern sea route, it would cut down the journey by about 20 days in theory.
0: 네, 이, the Arctic Circle, 북극의 위치 때문에 그린란드는 나토 안보에 필수적이죠. 또한 러시아가 북극 해에 띄우는 잠수함, 세계 슈퍼파워들이 북극으로의 접근과 통제를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의 미네랄에 대한 접근과 또 북극 항로를 사용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부산에서도 관심이 높다시피 이 북극 항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백기를 이론상으로는 20일가량 줄일 수도 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So let's talk about this, the Arctic route. They are trying to cut down the time. This Arctic route would cut down the sea route by 20 days in theory. 이 예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ctic route, 북극 항로가 cut down the sea route, 백기를 cut down, 줄이거나 삭감하다, 줄이다라는 뉘앙스인데요. cut 혹은 cut out, cut off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cut down by 20 days. 20일가량 줄인다. So for example, we all try to do this. You know, I'm trying to cut carbs or I'm trying to cut down on carbs. 아마 성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I'm trying to cut carbs.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겠다. Or I'm trying to cut down on carbs.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겠다, 덜 먹어보겠다. And then the rest of that sentence, in theory or theoretically. 지금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in theory, theoretically, 이론상으로. 즉 암시하는 바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비슷한 표현은요, on paper, 즉 종이에는 우리가 글로 적어놨을 때는 이게 가능할 것 같다. So for example, we can say working from home or remote work gives you more time in theory. 이론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So that means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저처럼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So let's move on to the rest of the story. Why now? 지금 이 시기에 미국, 덴마크, 또 그린란드가 이 협정에 동의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1: But I do know that within the United States security establishment, and in NATO, everyone quickly realized that this relationship was at risk, that President Trump's comments about Greenland posed indeed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NATO alliance,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defensive alliance in history.
2: Right.
1: So a little bit of introspec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States actors who care about Arctic and Arctic security would understand that it's a dangerous business to alienate and break relations with not just Denmark and Greenland, but the six other Arctic states, the six Arctic states that are part of the NATO alliance.
2: Yes.
1: So if you care about Arctic security, and Article 2 clearly states that we do, Denmark does and Greenland does, then you should not do things to alienate six Arctic states. I think we woke up to the fact that we weren't doing ourselves any good or anybody else.
0: 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내 안보 기관들과 또 나토에서는 미국과 나토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북극 안보에 관심이 있는 세력들의 자아성찰 혹은 반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북극을 둘러싼 6개국과 멀어지면 안보상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according to the expert 소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So let's talk about this. 소외시키다. Alienate. 자, alien이란 단어, 뭔가 우리와는 바깥에, 외계에서 온, 혹은 어떤 국가들에서는 외국인들을 alien, you know, the alien card,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즉, 우리의 무리가 아닌 바깥에서 온 사람이나 온 생명체들. So, alienate is 소외시키다, 멀리하다, 혹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those in the U.S., they understand that it was dangerous business to alienate the Arctic states. 북극의 국가들과 멀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Or businesses, they cannot afford to alienate loyal customers. 자, 비즈니스들은 사업체들은 loyal customer, 장기 고객들, 충성심이 있는 고객들을 멀리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And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Let's try to memorize the whole of it. 통으로 외워놓으면 좋을 표현인데요. Isn't doing oneself any good?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o the U.S. woke up to the fact that they weren't doing themselves any good. 이런 전략이 미국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합니다. So my parents would say, my mom mostly, when I used to talk back,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말대답을 할 때, you are not doing yourself any good. 지금 네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You know, I still hear that. Speaking of which, we're going to actually shimmy over to our second story. 네, 미국과 그린란드, 덴마크의 상황 잠시 남겨두고요. 다음 스토리 가족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이었죠. 또 이번 주는 개천절, 다음 주 한글날까지 연휴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In theory, right?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울 수도, 또 더 힘든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 가족의 관계, 그 관계의 심리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Professor Justin Lavner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So, this complicated relationship you have with your family, 자, 가족같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왜 특별한 또 특이한 사이인지 들어보겠습니다.
2: I think a few things here, right? So one is that these people have typically known us for the longest out of anybody in our lives. And also, they've known us at different stages in our life, too. So one thing, you know, so they knew us when we were babies, and then when we were kids, and then adolescents, and then beyond that. And so one thing I think that can be challenging, and I always think about this, is we are always our parents' children, even though we are no longer children. And so I think one thing that kind of can be, kind of make these relationships so different is they can think of us kind of at the, like all these different stages. And maybe sometimes the way they see us doesn't kind of quite catch up to how we see us. The other thing that you said too is these are our closest relationships, right? So these are the ones that we value kind of most in the world. And we're kind of always seeking our family's approval. Mm. And so even though like we might have changed a lot since we were kids and we have other people in our lives that are really important, these are still kind of the people that are closest to us. Show that we're doing well and we want to make them proud. And so I think that's another part as well that kind of maybe sometimes makes these things feel a little bit high stakes for us.
0: 네, 일단 우리는 가족들과 대부분 가장 오래 알아왔죠. 또 다양한 삶의 시기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제 어린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눈에는 계속 그들의 아이다, 그들의 자식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부모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소중한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뭔가 잃을 것이 많은,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된다. 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So we are always trying to seek someone's approval. 자, seek, 찾거나 추구하다.

0: approval, 인정이 되죠. 그래서 seek someone's approval,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라는 뜻이 됩니다. And then high stakes. 자, 여기서 stake는요, S-T-A-K-E, stake or stakes인데요. 갬블링에서 판돈을 많이 건 이런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위험 부담이 큰, 잃을 것이 많은 중요한 결과가 달린. So, this is why these close relationships may be high stakes. So secondly,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can apply every single day at 6 p.m., 7 p.m. when you come home. 자,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단순히 명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퇴근해서도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t's what we call like spillover effects, where it kind of spills over to affect our closest relationships. And sometimes you might think, well, that sounds weird because like these are the relationships we care the most about. But again, because they're the ones that we're embedded the most in.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sometimes happens is they're the ones that we can control. So, you know, maybe you're really upset with stuff at work, but you can't, you know, not you, of course, but, you know, with things like you're kind of, you know, you're upset with your boss and you can't actually be critical to your boss.
0: Right.
1: But when you go home, you can be critical to your spouse. And so in our normal lives as well. And so I think kind of even before the day starts, maybe even just checking in, taking a moment, checking in with yourself and saying like, you know, how am I right now? Right. Kind of what's been going on? Reminding yourself about like the purpose of today is to spend it with family and to kind of, you know, kind of and to have that be hopefully a rejuvenating type of day. And that all the other stuff will still be there. And kind of the rest of the day is thinking about that isn't going to help with the rest of the day. And so hopefully trying to put pause on some of that. And that's just being kind of mindful of how you are during the day.
0: 자, 가족, 연인 또 친한 친구, 가장 소중한 관계지만 또 가장 가깝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일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spill over, 여파나 전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생각해보시면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못할 말들, 불만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직접 못하지만 그 감정을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친척들에게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투영돼서 비판적인, 조금은 비뚤어진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I think we all get that, right? 자, 퇴근해서 나 좀 제발 가만히 두라고 라고 엄마한테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임 전에 혹은 퇴근해서 집에 키패드 누르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 목표는 뭔지, 오늘 이 모임으로 활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잠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멈추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었네요. Because these get-togethers, your family, they should rejuvenate you. 자, 이 단어 뭔가 화장품 영양크림 광고, 영양크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Rejuvenate, 자, junior, juvenile, 젊다, rejuvenate, 다시 젊게 하다, 활력이나 활기를 되찾는다, 회춘하다 라는 뜻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So, the time you spend with your family should be a rejuvenating time. 뭔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So let's all be mindful. 의식하거나 유념하는, 염두에 두는. So hopefully put pause on this.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put pause, 잠시 멈춤을 누르고요. Be mindful, 의식적으로 뭔가 더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한다. So the opposite of mindful is careless. 무의식적으로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 염두에 두고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So a catchphrase, for example, is mindful eating. 내가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영양소를 따져보면서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게 mindful eating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의식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 let's be mindful of our time with our families. So yeah, that is a really great note to enter our couple of long weekends we have ahead of time. In the meantime,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Speaking Sonar by Summersault.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1: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2: Huh?
0: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are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e Upsa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1: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감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여러 장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감독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20살 때부터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부산이라는 환경과 공간이 제 성격과 좀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차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보통 영화감독이 직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무언가 되게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백수에 가깝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좀 시키다가 사무실 가서 작업하고 밀린 시나리오 수정하고 그러다가 또 회의도 하고 제가 작업실 겸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 영화가 내 길이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 이거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 이게 영화구나 세상에 이런 영화가 다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영화 쪽 진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하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전공 삼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편 영화 아가미를 제작하게 되면서 감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독 일이 너무 제 성향과 잘 맞아서 네, 지금 감독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부산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부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인가요?
2: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가 봤을 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다채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바다, 산 같은 그런 자연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도시의 풍경도 같이 있으면서 예전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던 그런 모습의 환경도 같이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3: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도시는 영화를 계속 할 만한 곳이다 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아무래도 부산에 부산영상위원회부터 또 영화의 전당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부산에 다 모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광안동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들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3: 여전히 부산에 필요한 영화 인프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느꼈을 땐 어떤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인프라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영 공간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 대해서 일반 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당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상영 시설이 있고 평상시에는 일반 영화관처럼 여러 다양한 영화들까지 상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만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으면은 거기 관객이 영화를 경험하고 영화관에 찾아오는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사실 영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남의 돈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창작을 하게 해주는 건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겁고 또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희열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죽기 전까지 이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있을 뿐입니다.
3: 지금 부산에서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대부분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명확하게 아직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혹은 내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부터 영화 감독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3: 앞으로의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개인 유승원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영화 감독 작가로서의 제 목표는

0: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거, 죽더라도 촬영장에서 죽는 거. 개인으로서의 목표는 그냥 밥 잘 먹고 강아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영화 보면서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유승환 영화 감독님께 부산이라?
0: 저에게 부산은 거대한 세트장이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e-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e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e Upseo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5: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TV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0: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ngha Bangsa.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ae 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0: 아파트 말고 좀끄라고 표현을 해요. 레마 컴팔라 좀끄 말라 주택은 뭐라고 하나요?
1: 야야어
0: 야어
1: 어 một nhà bình thường.
0: À nhà bình thường hả? À tại vì ở Việt Nam thì chung cư không có phổ biến mà đúng không?
1: Ừ, hầu như mọi người sẽ thích ở trong những ngôi nhà
2: đúng
1: bình
2: rồi.
1: Thường thôi ấy.
2: Ờ. 저도 저 좋아해요.
0: Mình thì không thích apartment. Chung cư nhà bình thường을 좋아해요. Tại vì 다 제 공간이잖아요.
1: Nhà ở bình thường của mình không phải là chung cư cao tầng tại nhiều người không thích đi.
0: Đúng rồi. Đi cầu thang,
1: cầu thang máy.
0: 그렇죠. Elevator란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tôi muốn tìm một căn hộ chung cư một phòng ngủ. 어, 저는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Giá khoảng 10 triệu đồng. 네, 월세는 여기서 giá라고만 적혀 있지만 어, 여기서 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Giá khoảng 대략 10 triệu đồng. 1천만 동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Nhưng mà ở đằng trước ấy nói là chung cư một phòng ngủ. 여기서 phòng ngủ는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침실입니다. 네, phòng ngủ, ngủ가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một phòng ngủ 그냥 방 한 개짜리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아주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는데 어,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Tôi có vài căn rất đẹp. Anh có muốn đi xem ngay bây giờ không? 라고 했어요. 네. 어, 아주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는데 또 이거 vài 여기서 vài가 어, 그러니까 어, 뭐 대략 몇 개 정도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vài căn rất đẹp. căn 이게 뭐냐면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Anh có muốn đi xem ngay bây giờ không? 어,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xem ngay 그러니까 ngay가 지금 바로죠. 그래서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A가 아, 좋네요. 이 집은 가구가 다 갖춰져 있나요? Tốt quá. 아, 좋아요. Nhà này, 이 집은 có sẵn nội thất chưa? có sẵn, 그러니까 sẵn 이게 뭐냐면 이미 되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nội thất chưa? nội thất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테리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 옵션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có đầy đủ điều hòa 라고 했어요. 네. có đầy đủ điều hòa 여기서 điều hòa는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điều hòa 아니면 máy lạnh 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tủ lạnh 이게 냉장고 và máy giặt rồi ạ. máy giặt. giặt 이게 뭐냐면 빨다. 그러니까 옷을 빨다라는 뜻인데 세탁을 하다. máy giặt 하니까 세탁기입니다. máy가 기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화로 한번 마무리를 해 봤고요.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은 아주 밝고 깨끗하네요. 전기세랑 수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정부 공공요금 기준입니다. 매달 직접 내시면 됩니다.
0: 보증금은 몇 달치인가요?
1: 보증금 두 달치의 월세는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0: 네, 이렇게 두 번째 회화를 알아봤는데요. 먼저 이 방은 아주 밝고 깨끗하네요. Phòng này rất sáng. 이게 밝다. và sạch sẽ. sạch sẽ 깨끗하다. Tiền điện nước tính thế nào ạ? tiền điện nước 그러니까 전기세랑 수도세 그렇죠? 땡 테나와 땡 이게 계산이란 뜻인데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B가 정부 공공 요금 기준입니다. 땡 테오 자 nhà nước ạ. 땡 테오 여기서 땡 이게 계산하다인데 테오 무엇에 따라서 땡 테오 자 nhà nước ạ. 정부 공공 요금 기준입니다. nhà nước 정부죠. anh tự trả hàng tháng nhé. 어, 매달 직접 내시면 됩니다. 뜨 이게 뭐냐면 어, 직접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A가 보증금은 몇 달치인가요? tiền đặt cọc là bao nhiêu tháng vậy ạ? tiền đặt cọc 여기서 đặt cọc 이게 뭐냐면 보증금 tiền đặt cọc 보증금입니다. là bao nhiêu tháng vậy ạ? 몇 달치인가요? bao nhiêu tháng 몇 달치인가요? 마지막으로 B가 보증금 두 달치에 월세는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낮 cọc 2 tháng và trả tiền nhà từng tháng một ạ 라고 했어요. 낮 cọc 2 tháng 그러니까 어, 보증금 두 달치에 và 그리고 trả tiền nhà từng tháng một ạ 월세는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야 từng tháng một từng tháng 이게 이제 각각 매달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 두 개를 어, 제가 한국어 그리고 레가 베트남어로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1: Tôi muốn tìm một căn hộ chung cư một phòng ngủ giá khoảng 10 triệu đồng.
0: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월세는 1천만 동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 Tôi có vài căn rất là đẹp. Anh có muốn đi xem ngay bây giờ không?
0: 아주 괜찮은

0: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0: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0: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Pagagapung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3: The time is now 12 o'clock.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가다 보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 자랑을 하고 부부부부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엄마 뱃속인지 밖인지 헷갈렸던 날. 엄마 아빠 소리조차 낼 줄 몰랐지만 너무 기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하고 싶었던 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내가 태어났던 날이 생각나. 엄마 뱃속인지 밖인지 헷갈리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그만 도로 들어가 버렸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0: 같았어. 하고 싶은 건 딱히 없어. 그냥 놀고 싶어.
1: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상징들이 많이 이제 사이러의 말로 그래서 아 많은 그 부동산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나겠구나.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느껴가지고 마이자 특스가 탈란잉의 한국에 진짜 베트남으로도 이미 많이 가고 있어요. 레싸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갈 때도 그렇고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올 때도 이제 부동산이란 걸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기 및 조건 문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어렵잖아요. 조금 어려워요.
1: 네. Khi mà nói đến bất động sản thì mình có thể quan tâm đến những từ như là phí quản lý nè.
0: Đúng rồi, quản lý phí.
1: Rồi tiền đặt cọc nè.
0: 보증금.
1: Rồi giá phòng nè.
0: 그렇죠, 월세.
1: Các thiết bị đúng không?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 인테리어.
1: 인테리어.
0: 인테리어. 저는 꽤 한정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회화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회화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월세는 1천만 동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 아주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0: 아, 좋아요. 이 집은 가구가 다 갖춰져 있나요?
2: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첫 번째 회화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회화예요. 다이비야, 이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볼 텐데 먼저 A가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월세는 1천만 동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또이몬디 못간호 쫌끄 못펌고. 네, 여기서 못간호 쫌끄 쫌끄가 이게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베트남 thì không có nói là apartment냐? Việt Nam thì nói là chung cư.
1: Chung cư.
0: 네, 아파트 말고 chung cư라고 표현을 해요. Nếu mà không phải là chung cư mà là 주택은 뭐라고 하나요?
1: Nhà ở.
0: Nhà ở.
1: Một nhà bình thường.
0: À, nhà bình thường á. À, tại vì ở Việt Nam thì chung cư không có phổ biến mà đúng không?
1: Hầu như mọi người sẽ thích ở trong những ngôi nhà bình thường thôi ấy.
0: 저도 저 좋아해요. Mình thì không thích apartment. Chung cư, nhà bình thường을 좋아해요. Tại vì 다 제 공간이잖아요.
1: Nhà ở bình thường của mình không phải là chung cư cao tầng, tại nhiều người không thích đi
0: cầu thang máy. 그렇죠. Elevator란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tôi muốn tìm một căn hộ chung cư một phòng ngủ. 저는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giá khoảng 10 triệu đồng. 네. 월세는 여기서 giá라고만 적혀 있지만 여기서는 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10만 동 1천만 동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Nhưng mà ở đằng trước ấy nói là chung cư một phòng ngủ. 여기서 phòng ngủ는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침실입니다. 네, phòng ngủ, ngủ가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một phòng ngủ 그냥 방 한 개짜리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아주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Tôi có vài căn rất đẹp. Anh có muốn đi xem ngay bây giờ không? 라고 했어요. 네. 아주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는데 tôi có vài. 여기서 vài가 그러니까 뭐 대략 몇 개 정도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vài căn rất đẹp. căn 이게 뭐냐면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Anh có muốn đi xem ngay bây giờ không?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xem ngay. 그러니까 ngay가 지금 바로죠. 그래서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A가 좋네요. 이 집은 가구가 다 갖춰져 있나요? 또 과 좋아요. 야 나이 이 집은 có sẵn nội thất chưa ạ? có sẵn 그러니까 sẵn 이게 뭐냐면 이미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nội thất chưa ạ? nội thất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테리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 옵션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có đầy đủ điều hòa라고 했어요. 네, có đầy đủ điều hòa. 여기서 điều hòa는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điều hòa 아니면 máy lạnh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tủ lạnh 이게 냉장고 và máy giặt로야 máy giặt. giặt 이게 뭐냐면 빨다. 그러니까 옷을 빨다라는 뜻인데 세탁을 하다. máy giặt 하니까 세탁기입니다. máy가 기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화를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은 아주 밝고 깨끗하네요. 전기세랑 수도세는 어떻게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Agam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여러 장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 감독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20살 때부터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산이라는 환경과 공간이 제 성격과 좀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차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보통 영화 감독이 직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무언가 되게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백수에 가깝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좀 시키다가 사무실 가서 작업하고 밀린 시나리오 수정하고 그러다가 또 회의도 하고 제가 작업실 겸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 영화가 내 길이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 이거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 이게 영화구나 세상에 이런 영화가 다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영화 쪽 진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하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전공 삼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편 영화 아가미를 제작하게 되면서 감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독 일이 너무 제 성향과 잘 맞아서 네, 지금은 감독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부산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부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인가요?
2: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가 봤을 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다채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바다, 산 같은 그런 자연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도시의 풍경도 같이 있으면서 예전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던 그런 모습의 환경도 같이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3: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도시는 영화를 계속 할 만한 곳이다 라고 느꼈던

0: 계기가 있으시네요.
1: 아무래도 부산에 부산영상위원회부터 또 영화의 전당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부산에 다 모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광안동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들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영화 만들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0: 여전히 부산에 필요한 영화 인프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느꼈을 땐 어떤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인프라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영 공간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 대해서 일반 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당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상영 시설이 있고, 평상시에는 일반 영화관처럼 여러 다양한 영화들까지 상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만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으면은 여기 관객이 영화를 경험하고 영화관에 찾아오는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사실 영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남의 돈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창작을 하게 해주는 건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겁고, 또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희열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죽기 전까지 이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있을 뿐입니다.
0: 지금 부산에서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대부분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명확하게 아직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혹은 내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부터 영화 감독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0: 앞으로의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개인 유승원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영화 감독으로서의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거, 죽더라도 촬영장에서 죽는 거. 개인으로서의 목표는 그냥 밥 잘 먹고 강아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영화 보면서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0: 마지막으로 유승원 영화 감독님께 부산이라?
1: 저에게 부산은 거대한 세트장이다.

0: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1: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2: Huh?
0: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6 o'clock.
6: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7: Let's kick off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This is Fine by Taeyeon.

0: Race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